0: 什么人？啊，衙门的人，办办公差。啊，是公差呀。听见那边乱哄哄的，出什么事儿了？哎呀，这能有什么事儿啊？没什么事儿。没什么事儿？这么晚出城，干什么呀？有牌票吗？哎，牌票啊！柱子，赶紧走，好。
1: 柱子，赶紧！已经露馅了，不能让你一个人在这儿。
2: 走吧，再不走就来不及了。
1: 不行啊！
2: 快呀，走！
1: 走啊！
2: 别让他们跑了！
1: 你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